0: 얘네 버튼 썼거든? 찍어놓은 거 아이고.
1: 네. 이거 뭐야? 호소대야.
0: 너무 허리 닮이 커서 막수 본다고 어떻게 볼 필요하면 비싸네.
1: 이게 힘들어. 그래, 왜 있나? 아니, 왜 선물들이 말고 살나?
0: 예, 무슨 예전에 다리 다리가 비싸지고 말고하다 그걸 따라서 오프국가 두 번에 조심 운서 앞선 비싸지는 길에 말할 거니 언더서 많이 지전수 마트 우파니 저 선물과 맞다 그러나 건빈으로서 풀어서 비싸지 않고 가지고 가다 아미라이 건빈 같은 로봇을 접선
1: 비싸지는 왜 조심 운서 있지 않나니
0: 아니 라사이 비싸게 보였거니 저 보여거리고 거품도 다리 가니래 링어 담당니 덩구두니 무사거니 석간 로스수니 라고 사람이 늦다 그림저 캔슬 중모에다가 쇼스프 사서문니 비도 다닌 서로 새로 되기는 샀어
1: 아니 아니 비싸게 보여거니 아니 말인데 왜나 기다라서 아무도 보여요
0: 스무스테이 라사이 비싸게 고 살까 저희 밑에 다 보는 사람은 비싸게 고 보여거니 샀어